0: 나 아니 몇 시?
1: 나무리 번호.
0: 와.
2: 네.
1: 나 아니
0: 자우. 니가 내가 마이.
1: 마이.
0: 내가 마이.
1: 아슬 있나?
0: 내가 마이. 저기.
1: 오케이. 한번 더 일단.
0: 고수.
1: 오케이.
2: 근데
1: 혼자야 이제.
0: 야.
1: 니 또. 예, 왜 혼자서? 네. 마이 아니야? 나? 예, 야, 니가 혼자.